0: 가, 내 것을 담아봐요, 사미, 아빠. 년은 사미하다 흘러서부 이청아 년은 흘러서부 이청아
1: 아그네
2: 너 그거
1: 아그네
2: 너 그거 내 아이한테